0: 마음은 그 사람의 인격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말투는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의 마음이 고약하면 말투도 고약하게 나오게 됩니다.
1: 또한 내 마음이 고약하면 상대방의 말 역시 고약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운 마음을 갖게 되면 고운 말이 나오고 고약한 마음을 갖게 되면 고약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요 말투입니다.
0: 말투를 온순하게 하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말투가 거칠어지면 마음도 거칠어집니다. 말투에 화를 담으면 마음에도 화를 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 사람의 말투는 스스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울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그 사람의 속마음의 표현이자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순간 화가 난다고 내던진 사소한 말 한마디가 평생을 두고 쌓아온 자신의 인격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1: 네, 말투는 인격이다란 좋은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동행에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박준란입니다.
1: 리철욱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의 오프닝 곡 만나볼까요? 리광일 가수가 부릅니다. 늦어진 약속.

0: 여성분들은 생리, 임신 등 남성과는 다른 생체 리듬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을 상황에 맞춰 보충을 해야 합니다. 아래에 여성을 위한 최고의 비타민 10가지 생활과 건강 코너에서 알아봅니다.
1: 철. 철은 우리 몸의 산소를 운반하고 적혈구 생산을 보조하는 면역 기능, 인지 기능 발달에 도움을 주며 적절한 세포 성장에 필수 요소입니다. 철분 섭취가 부족하면 빈혈을 유발합니다. 이것은 피로, 호흡곤란, 면역기능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특히나 여성들에게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짙은 녹색 잎이 많은 채소, 살코기, 닭고기, 생선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철분이 잘 흡수되도록 비타민C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
0: 다음은 칼슘입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 근육 기능을 돕습니다. 칼슘은 뼈 건강에 필수이기 때문에 골다공증 등 여성에게 최고의 비타민 중 하나입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과 같은 유제품과 브로콜리와 같은 녹색 잎이 많은 채소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1: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정상적인 근육과 신경 기능을 유지하고 심장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혈압에 도움을 줍니다. 마그네슘 결핍으로 인한 구토, 설사, 편두통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신체가 영양분을 흡수하기 어려운 크론병 등 위장장애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콩, 견과류, 씨앗 또는 정제되지 않은 곡물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0: 다음은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는 눈, 피부, 면역체계 및 신체 부위의 적절한 발달과 기능을 보장합니다. 비타민 A는 시력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최고의 비타민 중 하나입니다. 잎이 많은 녹색 채소, 주황색 또는 노란색 채소인 고구마와 당근에 특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1: 엽산. 엽산은 적혈구를 포함한 새로운

0: 세포를 생산하고 유지하며 적절한 뇌 기능에 필요합니다. 엽산은 체내에 새로운 혈액세포를 생성하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 중요합니다. 충분한 엽산을 섭취하지 않으면 자궁경부암 등 여성 질환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콩, 계란, 땅콩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시리얼이나 빵, 쌀, 파스타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1: 다음은 비오틴입니다. 비오틴은 에너지 생산에 사용되는 지방산과 혈당의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비오틴이 부족할 경우 탈모 그리고 부서지기 쉬운 손톱, 얼굴에 붉은 발진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콜리플라워가 대표적이며 고구마, 아몬드, 아보카도, 계란, 우유, 곡물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0: 비타민 B. 비타민 B6, B12와 같은 비타민은 신체가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게 도와주며 건강한 피부, 머리카락 등에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특정 비타민 B의 결핍은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는데 빈혈, 피곤함, 식욕부진, 복통, 우울증 등 여성에게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증상이기에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생선, 닭고기, 계란, 요제품, 잎이 많은 녹색 채소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1: 다음은 비타민C입니다.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고 신체 조직, 뼈및 치아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라디칼에 의한 손상의 일부를 차단하는 산화 방지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의 항산화력과 치유 능력은 여성에게 필수 영양소입니다. 비타민C 결핍은 갈라지고 건조한 모발, 잇몸의 염증 및 출혈, 자주 멍이 들고 코피가 나는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모든 과일과 채소, 특히나 감귤류, 고추, 브로콜리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0: 비타민 D, 뼈 세포 성장과 신경 근육과 면역 기능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골다공증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뼈와 근육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D가 필수 영양소입니다. 연어, 참치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과 치즈 및 달걀 노른자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1: 마지막으로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적절한 뇌 활동 및 행동 기능을 돕고 고혈압을 줄이며 염증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여 심장 질환, 암 등의 질환 발생 위험을 줄이고 특히나 여성에게 많은 관절염으로 인한 만성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어, 참치, 고등어 등 지방이 많은 생선과 식물성 오일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여성에게 꼭 필요한 비타민 10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자신이 섭취하는 식단과 비교해 보신 후 부족한 부분을 음식으로 보충하시고 그런 후에 종합 비타민과 같은 보충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0: 몸이 맑아지는 해독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독성 단백질을 해독하는 모우. 혈관 질환자의 혈중에는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독성 단백질의 일종인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는 비단 질환자가 아니더라도 최근 동맥 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급부상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 독성 물질의 해독을 가속화해주는 것은 비타민으로 무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의 베타인은 숙취를 해소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고 손상된 간을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1: 새집 증후군을 개선해주는 브로콜리. 최근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새집 증후군에는 브로콜리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집 증후군이란 일종의 화학물질 과민증으로 우리 몸에 들어온 각종 화학물질이나 오염물질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연계된 다른 조직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인돌 합성물이 필요합니다. 브로콜리는 바로 이 합성물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뿐더러 몸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0: 세 번째,

0: 해로운 박테리아 독소를 없애주는 우엉. 위장 건강 증진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우엉에는 이놀린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위장에는 해로운 박테리아가 존재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독은 혈류 속으로 새어 들어가 간의 해독 작용을 방해합니다. 이놀린은 바로 이러한 박테리아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여 위장은 물론 간의 독소를 제거해 결과적으로 피를 맑게 해줍니다. 또한 신장 기능을 도와 몸에 축적된 노폐물을 순조롭게 배설하는 작용도 합니다.
1: 마지막으로는 노폐물 배설 효과가 뛰어난 녹두입니다. 의약품 남용으로 인한 독을 풀어주고 농약과 중금속 중독 치료에도 도움을 주는 녹두. 그리고 알코올 해독 작용도 또한 뛰어난데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해독 작용 후 걸러진 유해물질을 소변을 통해 빠르게 배설하도록 돕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녹두는 100가지 독을 풀어주는 명약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피부에도 유효하게 적용해 주므로 곱게 갈아서 팩으로 사용하면 화장독을 가라앉혀 주기도 합니다.
0: 끝으로 암에 좋은 음식 5가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음식 중에 마늘이 빠지는 음식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흔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식재료인데요. 암 예방뿐만 아니라 진행이나 전이를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바이러스 항균 작용도 있기 때문에 세균 감염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풍부한 라이코펜으로 인해서 붉은색을 띠고 있는 토마토는 생긋 또는 주스로 먹을 때보다 후라이팬에 익혀서 먹으면 항암 효과가 높아진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전립선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세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견과류 중에서도 항암작용이 뛰어난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관상동맥 질환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항산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암 중에서도 유방암과 전립선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1: 네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섬유질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소화불량과 당뇨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항암작용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척 방법이 좀 까다롭기는 하지만 조리를 해 익혀 드시는 것보다 신선한 상태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암 중에서 대장암과 방광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다섯 번째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암 예방뿐만 아니라 혈압, 당뇨, 혈액순환 개선까지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최고의 건강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항염 성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들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은 음식 중에 하나라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암 중에서는 전립선 암 예방에 특히 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리엄수원 가수가 부른 비엽고 타령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과 제작의 이철욱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어서오세요. 감성책방의 전명입니다. 감성책방 이 시간에는 계속해 허순복 작가의 단편소설 동키그랑떼의 일생의 네 번째 편을 읽어드립니다.

아내의 귀가 아내 마중하루 공항으로 향하는 나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언젠가는 돌아오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5년이 흘렀는데도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많아서일 것이다. 혼자 사는 남자라고 애인을 속인 일은 어떻게 할 것이며, 돈을 더 벌어들인다고 기금 회사에 돌린 돈을 받지 못했는데 그 사이 번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아내한테 어떻게 돌려대야 할지, 애인한테 주어버린 내 마음은 또 어떻게 하고, 아내로서의 그 자리는 내 마음속에서 비워진 지가 오래된 것 같았다. 그 사람은 돈 버는 기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내가 고민하는 사이 비행기는 착륙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출구로 빠져나온다. 마중 나온 사람들은 저마다 얼굴에 초조한 기색으로 출구를 에워싼 채 목을 빼들고 기다리다가 찾는 사람이 나타나면 얼굴에 웃음을 지으면서 마중 나가 짐을 먼저 받기도 하고 서로 얼싸안기도 하면서 상봉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 나는 저만치 떨어져서 사람들 뒤쪽에 서 있었다. 어차피 어질거리는 사람이라 마지막쯤에야 나올 것이니 굳이 앞서 나설 필요가 없었다. 드디어 빠져나간 썰물처럼 사람들이 다 흩어져 나가고 몇 사람만 남아 썰렁한 출구를 안타까이 바라보고 있었다.

0: 절룩절룩.
1: 사람보다 먼저 다리가 보인다. 높다란 짐에 가려져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뭘 또 저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왔을까? 다가가서 짐차를 옮겨잡았다. 당신 잘 있었어요? 아내가 활짝 웃으면서 내 손을 잡으려고 내밀었지만 나는 벌써 짐차를 받아잡았다. 외면당한 아내의 손은 다시 내 팔을 잡는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주위를 둘러본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 없나 주변에 신경을 쓴다. 이런 여자와 함께 다니는 것을 남들이 볼까 걱정되었다. 창피했다. 집에 들어선 아내는 환성을 질렀다.
2: 와, 멋있다. 집을 잘 꾸려놓았네요. 안주인이 없는 집 같지 않네요. 와, 커튼도 마음에 들어요.
1: 아내는 트렁크를 방에 두고 주방부터 들어가더니 주방기구를 이것저것 만져보고 주방 서랍도 열어본다.
2: 어머, 어쩜 자질구레한 초방용품까지 이렇게 다 있네요. 그런 줄도 모르고 난 쓰기 좋은 주방용품을 한가득 가져왔는데.
1: 아내는 조금 기분이 상한 것 같았다. 이 집에 자신의 자리가 없음을 어슴푸레 의식한 듯 했다. 아내는 외국에서 배운 거라며 이것저것 음식을 정성껏 차려놓으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언죽번죽 이야기했지만 나는 시답지 않은 얼굴로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아내의 말을 듣기만 했다. 내 마음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돈을 어떻게 교대할 것인가 하는 생각 한 가지였다.
3: 10만 원은 집값으로, 10만 원은 장식 비용으로, 10만 원은 원금과 이자 돈으로, 나머지는 생활비용으로 썼다고 하면 내 손에는 돈이 없는 걸로 되어 있으니 돈 달라는 말을 못하겠지.
1: 소꿉놀이를 마친 나는 그제야 이마살을 펴며 한마디 했다.
3: 그간 너무 고생 많았구려. 그런데 어쩌? 돈은 집 사고 인테리어하고 원금 물고 이자 물고 또 내가 일을 못하다 보니 생활비로 써버려서 남은 게 얼마 없어.
1: 아내는 대수롭지 않은 듯 말했다.
2: 괜찮아요. 사람은 무엇이니 무엇이니 해도 건강이 가장 우선이에요. 당신이 이렇게 아프지 않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돈이야 또 벌면 되죠 뭐.
1: 아내는 좀 야위긴 했어도 얼굴은 많이 밝아져 있었고 자신감이 묻어 있어서 내 아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어 보이기도 했다. 저녁 밥상을 물리고 나서 아내는 짐을 정리한다며 방에서 부스럭거렸다. 나는 거실 소파에 누워 눈을 지그시 감고 자는 척했다. 애인의 흔적을 지우느라 애쓰기는 했어도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작은 움직임에도 눈을 번쩍 뜨고 신경을 곤두세웠고 무슨 소리만 나도 속이 꿈틀하곤 했다. 짐 정리가 끝났는지 화장실에서 쏴 하는 물소리가 들렸다. 샤워하는 것 같았다. 나는 또 다른 불안에 휩싸였다. 마음이 떠난 시점에 애인에게 미안한 짓을 하고 싶지가 않았다. 이 난해한 국면을 어떻게 모면해야 할지 걱정되었다. 나는 부랴부랴 침실에 들어가 이불을 쓰고 자는 척 누워버렸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섰다. 시원한 비누 냄새가 풍겨왔다. 아내는 내가 깰까봐 불도 켜지 않고 화장대 앞에 앉더니 수건으로 머리에 물기를 꾹꾹 눌러 잡고는 다시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감싼 후 살며시 내 옆에 와 누웠다. 보들보들하고 느낌 좋은 실크 소재의 잠옷이 부드럽게 내 등을 감싼다. 아내는 한쪽 팔을 벌려 등 뒤에서 나의 허리를 감쌌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번연히 알면서도 나는 그의 손을 내려놓으며 잠투정하듯 얼음얼음 말했다.
3: 아, 비 오날 텐데.

0: 네, 오늘은 그만 자기요.
1: 아내는 부끄러운 듯 팔을 풀더니 머리를 돌려눕는다. 나도 숨을 죽인 채 아내의 동정을 살폈다. 조용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한참 지나 아무 소리 없이 아내의 어깨가 세차게 들먹거리는 듯했다. 나도 가슴이 먹먹해놨다. 아내가 불쌍했다. 돌아 누워 안아주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꼭 참았다. 잘못했다가 애인이 문제 삼고 들고 일어나면 돈이 몽땅 날아날 판이니 섣불리 행동할 수가 없었다. 깨어진 꿈. 나에게 불면의 하룻밤이었다. 옆에 누워있는 아내가 송충이처럼 끔찍스럽고 싫었다. 나는 이혼을 생각했다. 그런데 재산 분할이 문제였다. 재산이라야 아내가 보내온 돈이 전부인데 그것은 이미 집 사고 인테리어하고 이자 돈을 물다 보니 다 없다고 했으니까 나눌 재산이라고야 집이다. 집을 10만 원에 샀으니까 5만 원을 주고 합의 이혼을 하고 내보내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 5만 원을 어떻게 해결한 다음. 지금은 손에 돈도 없지만 있다고 해도 자기 주머니에 들어온 돈을 다시 꺼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머리를 굴리고 굴려도 5만 원을 해결할 방안이 잘 떠오르지 않아 나는 잠을 설쳤다. 아내가 일찍 일어나 아침 시장에 나간 후에야 나는 시름 놓고 새벽잠에 들었다. 갑자기 오빠 하며 댄스 파트너가 내 방에 들어오며 흔들어 깨운다. 비몽사몽 간에 사랑하는 그녀를 보자 나는 습관적으로 이불 속으로 잡아끌었다. 우리 둘은 떠오르는 아침해와 함께 뜨겁게 몸을 달구어 갔다. 온밤 막혔던 골물이 이제야 분출구를 찾는 듯 힘차게 내달린다.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긴 채 우리는 여기가 어딘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정열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갑자기 뭐 하는 짓이야 하는 새된 소리에 놀라 우리는 동작을 멈추었다. 채소를 담는 주머니를 땅에 팽개치고 아내는 달려들어 나의 머리를 쥐어뜯고 얼굴을 손톱으로 긁으며 악을 썼다. 나는 아직도 잠을 덜깬듯 상황 파악을 못한 채 아픈 줄도 모르고 가만히 당하고 있었다. 그 사이 옷을 주워 입은 파트너는 슬며시 도망치려고 일어섰다. 아내는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자기보다 몰이 하나는 더큰 파트너를 넘어뜨리고 깔고 앉아 몰이채를 잡고 흔들었다. 한평생을 얌전한 고양이처럼 소리 한번 크게 내지 않고 자기 주장 한번 내세우지 않은 채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라주기만 하던 그녀가 오늘은 포효하는 안펌 같았다. 뭔가 찔리는 데가 있어서 그런지 파트너는 전혀 기운을 쓰지 못하고 그저 누구세요? 왜 이러세요? 하며 소리만 지를 뿐 아내의 기세에 눌려 당하기만 하고 있었다. 그때야 제정신이 든 나는 마구 날뛰는 아내의 손목을 잡았다. 아내가 손을 휙 밀치는 그 서슬에 귓뺨을 얼얼하게 얻어맞은 나는 갑자기 화가 욱하고 올랐다. 나는 아내의 몰이채를 확 낚아채고 귓뺨을 세차게 때렸다. 저만치 내 팽개쳐진 아내는 귓뺨을 감싸안고 불이 이는 듯한 눈길로 나를 쏘아본다. 빨간 코피가 뚝 하고 한 방울 떨어지더니 이어 졸졸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제야 빠져나갔던 혼이 돌아온 듯 그녀는 간신히 몸을 일으키더니 피 흐르는 줄도 모르는 양말 한마디 없이 캐리어를 끌고 맥없이 집문을 나선다. 나는 떠나가는 아내의 뒤뚱거리는 뒷모습을 멀거니 지켜만 보고 있었다. 텅 하는 육중한 문 닫기는 소리가 나의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누른다. 이어 조용한 침묵이 흐른다.
0: 왜 갑자기 새벽에 찾아왔어?
1: 나의 말에 그녀는 그제야 악몽 같은 시간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온 듯 당황한 표정으로 말한다. 우리 조카가 애들이고 말도 없이 집 나갔어요. 어떡하죠, 우리 돈? 나는 몸을 발떡 일으키며 소리 질렀다.
0: 뭐라고? 돈 갖고 튄거 아니야?
1: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회사가 파산됐다나 뭐라는 것 같았어요. 전화하는 걸 들으니까.
0: 아니, 그런 말왜 인제야 해? 내가 말해뒀는데, 그돈 찾아오기 전에는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 썩 꺼져.
1: 나는 손에 잡히는 대로 그녀를 향해 뿌렸다. 눈에서 불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갑자기 탁상등을 축혀들고 그녀의 머리를 향해 돌진했다.
0: 개 같은 년, 너돈못 가져오면 죽여버릴 거야.
1: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고 그 방을 뛰쳐나갔다. 나는 분하고 억울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려 아직 빨갛게 아물지 않은 상처 자리에 스며들면서 짜릿한 아픔을 더해준다. 갑자기 일어난 엄청난 이 사태들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나는 머리가 빠개지는 듯 아파났다. 나는 내 돈, 내 돈을 중얼거리며 우리의 갇힌 사자마냥 집안을 쉼없이 맴돌았다. 나는 이 벽에 머리를 쪼아보고 또저 벽에 머리를 박으면서 다음날 아침까지 으르렁거리다가 지쳐서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멍하니 천정을 쳐다보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